0: 보는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오브라 나마스카르 비와 데비안 바한스.
1: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

0: 우리는 수디미의 방언.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우리는 나마스카르비 와디비 안반.
1: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